0: 해드립니다.
1: 텔게디.
0: 워크아웃 프로그램 762의 아저씨를 파워
1: 762.
0: 62. 네, 서브라이트 파워멘트 넘버 713-25.
2: 232X-ray 13 Nevada.
1: D7232X-ray 13 Nevada, finish that clear valid on the Toyota hatchback.
2: Copy, break for unrelated traffic.
1: Roger.
2: Plum Harbor 908, Adam 99 Nevada, on old white. I can't see the model on my.
0: Tesla, Robert, Oceanora, first of Charles, Common, DOP 102676, Nevada, ID card 080-741-2934.
1: Change in text.